0: Coming up next, more great music.
1: 아구 퍼리넛 방트 비에스니 방트 이세스 올테이 바이 마이 GMR LIFE.